육 표정 따뚝 사연이 사이던 공 입명 촌민 나즈리 바앵 저의 김잇 하주 3점 침도 자슬린다 사연이 공 자슬린다 목천 친콩 언천 기 참시 추처의 강봉 루보 가하루 춘종계 우카 상관단위 진초의 협调 하이푸 항통 Jaslinda 之前同 14名 登山客 以及2名 登山向头一起登山 继续在 5月23号 凌晨2点开始行前 Jaslinda 后来同 41岁的同伴 Mohammad Hanafi Nikmat 在登山过程中出现健康问题辨别停止 Jaslinda 过后继续向山洞出发 最后一拜被人看到是在5月24号之后成交失踪 伊朗礼拜六前节联盘世界杯的每节协议伊朗对代表歧视退役歧视向部分伊朗代表团成员发放签证以上RTM客家话新闻由总裁燕编辑